자 저희 홈마이 저 마을이 상아 에테레오 에오나 티카가 가서 마야 노엔이 코르로 이 코르로 제 앞에 안오 사고 카트에 인테오 그만하게 야사오 카이트 마을 고사이케 이츠바이 노호이 사사 부카사가 노 사사가 가치라 고사이케 이츠바이 케리로 노 사사 마 사사가 코르 고사이 코르로 카이로이 가 카포 테라이 에티 Morie, poco con tajía con todo.

주 안 그랬다 것도 아게네 주야이가 주야이라로 주야이로도 주야이와 가로보테포 가로보테야 가로보테야 가로보테야 이때고레로레로 이때와 나가나가 부와 타카타카 부와 피오피오가 누구테 말아봐까 우랑 이때 말아봐까 타코토 대하우오츠